0: 야미스티랑네 도나 그라이족 날리오 가이 자만게 녹
1: 봐봐 연다카바 잔이랑네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코디 돈통나사 낭족바
0: 나죽동 나마이코마스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코 자나 만나드 빳 아가차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코 주소곳 나 만나 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너 자프레팀은 자마노 나 사족오데 낭일비에니 남근이는 사가닝해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코 왓보하 낭일비에니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그랑코서 자보하
0: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프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겠다 위야띵아
1: Oi, Ruga, menesa narawa dud kontakin iskanya.
0: Plus F chinko ninga chimwe.
1: Ye plus F ni gumen on tisa tangat naman gin ma.
0: Nama siyama. Jin salon a chaani rang ko chaon. BN ko lakat kepa, mangrakat kepa, aro chuong kepa vitamin rang dong zaon. Mandeni chanchiani ko bilgriyata, aro BN bimang ko manumata. Uni gumen sa chaani rang ko bri.

아까 프로그램 기 사우스마이 보면 다가 잔밋 이런 만 완람스피 야가징 그랜 말 이공 이미 헤즐 워즈리 말 이런 로반 펜스노 야가징 와이 나이 브라이언슨 수팅 마스당 야가니가 프로그램 기 사우스마이 보면 다가 잔밋 도메다니 스납 나가위기 징루아이 나이 브라이언슨 수팅 하가 징루아이 그빌 아이 그땡 징스낭 이메이